아무다 인가이 이번 시 대피 메르와이와르 기티미니스 맹카이 와이낭포 와누와케 나 때문에 또한 로로니고 요한 브라니 메우리 FM 89.9 가가나 거 이나고 간 원동 람 디타이르카이요 아이가나 코나 니카로 코로 간 원남 다이르킨 남 타베스이오케 나 때문에 또한 로로니고 요한 브라니 메우리 FM 89.9 가 양팡 소스 아 남원 간 원람 메 코남 토크라나 인스파이드 오브 에브리띵

이분 데이 마토네 벤 로아네 건나라 메텐나노 프로그램 게 구나 게 아탕이라 키나 고요 요한 브라니 메우리 FM 89.9 나고임 게레 이게 이구나 마고 땅이리아 메텐나노 구나 메라과 땅이리아 벤나노 고요 요한 브라니 메우리 FM 89.9 와 레이타 게 게니 메시지 나 건나라 페이스북 페이지 BBA 메우리 FM 89.9 나고나네 벤 데이스고 메이가이 니가 나고 구나 메라고 땅이리아 베랑 오라 야키나 요한 브라니 메우리 FM 89.9 띵아 봉어요

그러면 우리 농농오면 불안 그리바스는 아이 비고빙게. 예사 저기 인세 그리바스는 가우카노 비세보 반레벤 니모멘 데봉아이 데부인 나카시 보긴 그라원나이 뽀뽀킨 카페니 온토키 카메나난 모 하나비시온 바이르키 나나 카타노타 데벤게요 아 이포노시이 바시야나 이티엠 욘 바이르케 캐나 티메톤 메우 언코난 카메나나 키로웨 데포테 나마타 Nanani au ANC desan waki mata tau tekan kribasi nanun demen hawa pi mewa tiririk ngai hari e kawata yei menin nana makuri yon kribas. Hesa desi imari erokome i Amerika e kaina ki e kaira kiron professor Elisa Awood